3150님 청하신 디아코니아 사랑해요 내 주님, 닉네임 사라님 청하신 시와 그림 여호와의 유월절 듣고요. 닉네임 하루님 청하신 곡 투 미니스트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까지 5곡 배송합니다.

닉네임 하루님 청하신 곡 투 미니스트리의 주만 바라볼지라, 그리고 닉네임 사라님 청하신 시와 그림 여호와의 유월절, 스마일 50님 신청곡 디아코니아 사랑해요 내 주님 들었고요. 신지 주의 이름 높이며 6033번으로 청하신 크룩스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호산나까지 다섯 곡 배송했고요.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 함께 할게요.

오케스트라 연주가 시작되기 전 무대 위에서는 모든 연주자가 각자의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얼핏 불협 화음처럼 들리는 이 순간은 조율의 시간입니다. 가장 안정적인 오보에의 기준음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의 소리를 섬세하게 다듬는 조율의 시간입니다. 조율의 과정이 없다면 뛰어난 연주자들이 한자리에 모여도 결코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조율의 시간은 짧지만 반드시 필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저마다 고유한 소리를 지닌 악기와 같습니다. 각자의 소리를 온전히 내면서도 지휘자이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려면 먼저 기준음에 나를 맞추는 조율이 필요합니다. 기준음에 나를 맞추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저 영적 소음만 만들어낼 뿐입니다. 우리에게 영적 기준음은 무엇일까요? 오직 변함없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이 급변하고 가치관이 흔들려도 언제나 온전히 중심을 잡아주시는 분 오직 주님뿐입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 속에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께 나의 하루를 조율해가는 것,

디사이플스의 깊어져 가네. 이 곡은 우리 닉네임 아비가일님께서 청하신 곡이었고요. 그리고 앞서 예수전도단 오직 믿음으로, 유은성의 결국, 김명선의 시선, 우리 9094번님의 신청곡까지 네 곡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조준철 목사님의 칼럼 조율의 시간이라는 글이었습니다. 매일 말씀과 또 기도 속에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께 나의 하루를 조율해가는 과정, 이게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거 오늘의 샬롬 생각으로 전해드렸고요. 주말에 함께한 샬롬 CCM 오늘 마지막 곡은 오버플로우의 찬송가 메들리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안녕.

0: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2: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언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4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떤 도시나 마을을 지날 때 누구나 잘 아는 노래나 시가 새겨진 노래비, 시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 이 노래를 지은 사람이 이곳 사람이었구나, 새롭게 알게 되는 순간이죠.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태어나서 이런 시를 쓸 수 있었던 걸까? 이 노래가 있어 이 마을이, 이 동네가 더 풍요롭게 느껴지는구나 하는 생각. 햇살, 향기, 바람, 그렇게 시와 노래가 영원히 기억될 것 같은 느낌. 지금 여러분 곁엔 어떤 시와 노래가 있나요?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여행을 다니다 보면 그런 순간 있지 않으세요? 와, 이 사람이 여기 출신이구나. 야, 이런 자연을 보고 자라서 그런 시를 쓸 수 있었던 걸까?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좋아하는 노래로 작은 기쁨의 길 여러분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노래 속에 길이 있다면 한웅재 목사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딸기님께서 어이구 감기 요즘에 예 여름이라서 감기 안 걸릴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감기 몸살로 힘들어하는 분들 많습니다. 에어컨을 켜기 시작해서 그런가? 일단 몸은 따뜻해야 되니까 감기 몸살 걸리신 분들 따뜻한 거 드시고 푹 쉬시고 그렇게 빨리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딸기님의 신청곡 같이 들어요. 담쟁이 홍순관이 부릅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담쟁이와는 분위기가 좀 다른데 그러실 수 있어요. 도종환 시인의 시, 좋은 씨앗의 담쟁이를 가장 많이 들었었고요. 오늘은 홍순관의 목소리로, 홍순관의 버전으로 들어봤습니다. 담쟁이에 이어서 김명식 믿음의 모험은 조셉님의 신청곡으로 들었고요. 찬송가 85장 이어서 함께 할까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찬송가 밴드와 남궁송옥이 함께합니다.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이어서 천관웅 목사 미랄까지 들었고요. 리비님께서 I need you more 신청하셨어요. 나는 어제보다 더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나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이전보다 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시간이 지나도 주님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곁에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거든요. I need you more.

우리나라에서는 사역자들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라는 제목으로 부르고 있는 곡입니다. I need you more, 가이 핀로드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예수밖에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부제가 붙은 곡 홀리원 앨범에서 함께 했습니다. 1678번님이 신청하신 곡 이어집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주빌리 찬양단이에요.

지금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계시거나 이전에 하셨던 분들은 이 무용을 따라 하셨을 겁니다. 그 기억을 더듬어서 하셨을 텐데 해 뜨는 데부터 파워프레이즈 앨범에서 들었어요. 나팔꽃님, 네, 주중에 방송을 못 듣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래도 일주일 이제 해보니 살짝살짝 듣는 분들도 계시고 어떻게든 인사를 나누려고 애써주시는 모습이 너무 감사했어요. 나팔꽃님도 살짝 들어오셔서 인사 나눠주셨는데 일 때문에 생방도 녹방도 못 듣는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부지런하면 점심시간에 조금 들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주말엔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언제든 편하게 오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청하신

정은이 부른 너에게, 나팔꽃님께, 그리고 한주수관 여러분께 띄워드리는 곡이었어요. 1부 끝곡은 예수전도단 앨범에서 시선 듣고요.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뵐게요.

0: CBS
1: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만나본 성도들 중 몇몇은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또 그들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언하건대 나는 책을 통해 배운 것보다 그들과 교제하면서 배운 것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여러 해 동안 나는 성경 교사들에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은 내 머릿속에 지식을 쌓아주는 것으로 끝났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나본 사람들 중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형제들, 즉 하나님의 임재의 신비로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내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사람을 가리켜 이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다만 그는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임재를 느끼며 조용히 확신 가운데 살아갈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유창하게 떠들어대는 이 세상의 어떠한 웅변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토요일 2부 시작은 책을 소개할 건데요. 처음 들고 온 책은 홀리 스피릿, 성령님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A.W. 토저가 지었고 규장에서 발행을 했어요. 그 중에서 성령님의 임재의 광채 속에 사는 사람이 되라라는 제목의 글을 나눴습니다. 이어진 곡은 임재 시와 그림 앨범에서 들려드렸고요. 하나님의 사람들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곡까지 들었습니다. 라니님이 이건 정말 상대에게 기분 좋은 일인데요. 방송 시작하기 5분 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 그 시간이 딱 되길 계속 시계를 보면서 기다리는 거, 이거 얼마나 DJ에게 좋은 일이에요. 기분 좋은 일이에요. 라니님이 그러셨네요. 감사하고요. 축복의 통로 신청하신 곡 박진희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0537번님의 신청곡 보혈을 지나 소리엘이 불렀습니다. 자전거 슝슝이라는 아이디 쓰시네요. 기분 좋아지는 아이디인데요. 시간대 바뀌어서 제 목소리가 들리니까 괜찮죠? 감사합니다. 너에게로 가는 길 이윤화가 부르고요. 9237번님과 함께 할게요.

다빈치님이 신청하신 주님의 숲을 오늘은 기란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마음의 합환자님, 제가 셋째가 생긴 것 같아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아, 나이도 좀 있고 그런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피검사 해놓고 왔습니다. 셋째 생각하면 저부터도 걱정이 앞서고 주변에서도 바로 축하보다는

걱정과 굳이? 라는 반응이 있어서 벌써부터 좀 그래요.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니, 왜요? 축복이고 감사죠. 물론 아이 키우는 게 쉽지 않은 세대지만 이건 누가 뭐래도 축하받으실 일입니다. 결과가 나왔을 것 같은데 아이가 축복 속에 사랑받으면서 엄마 뱃속에서 잘 자라고 건강하게 태어나길 바라면서 좋은 찬양만큼 좋은 태교는 없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함께 들을게요. 손경민 앨범에서 아이빅 밴드 이기명 우혜림이 부릅니다.

당향로 화이팅 외쳐주신 김미용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히즈윌 앨범에서 이명로가 부른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소망님, 사위가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 다녀왔습니다. 막내 전도사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하고 아픈 허리 잡고 차량 봉사까지 하는 사위를 보니까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물질적으로 풍요하지 못한 그의 집이 잠시 원망도 되고요. 또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낭망이 되었을 때 문득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셨어요. 세상 방법을 버리고 오직 그의 수고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그를 기억하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람의 기준이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과 기준으로 봐야 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속상하셨을 그 마음도 이해가 되고 그러네요. 소망님과 함께 듣고 싶어요. 예수 예수 걸어놨습니다. 달빛마을 앨범에서 짐니 김상진이 함께 부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우벳 앨범에서 들었고요. 멋진 여자님, 요즘은 밴드라고 부르지만 기능은 반창고만 못합니다.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꼼꼼하게 잘 붙인 밴드 서너 개, 진료받는 동안 어디론가 사라지는 일이 생겼어요. 화상 연고는 듬뿍 발랐는데 보호막이 사라져버렸으니 어쩐다. 커다란 물집이 여기저기 생겨났으니 이후 상황을 알기에 벌써부터 아픕니다. 우리도 보호자 되신 주님이 아니면 곳곳이 상처로 가득할 것을 다시금 깨닫고 내게 꼭 붙어 계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좀 어떠신지요? 아휴, 네, 맞아요. 나의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꼭 안아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이렇게 버틸 수가 있었네요. 혼성 그룹 중에 빨간약이라는 그룹이 있거든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 그룹 앨범 중에서 한곡 골랐습니다. 여호와는.

멋진 여자님의 상처가 덧나지 않고 깨끗하게 잘 낫길 바라면서 빨간 약 앨범에서 여호와는 들었고요. 오늘 끝곡 이연수와 성훈이 준비합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감사를 고백하는 주말 보내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0: 사랑해 CBS.
1: 저는 선수 시절 9,000번 이상의 슛을 놓쳤습니다. 경기에서 300번 졌고 20번 정도는 꼭 경기를 승리로 이끌라는 특별 임무를 부여받고도 졌지요. 저는 인생에서 실패를 거듭해왔습니다. 이것이 정확히 제가 성공한 이유입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의 말이었습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하실 찬송은 찬송가 316장 주여 나의 생명입니다. 이 찬송가의 작사 작곡자인 김보훈은 1932년 대구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는 부산에 살면서 임마누엘 합창단 지휘자로 활동했으며 뒤늦게 미국으로 건너가 로스앤젤레스 시립대학에서 작곡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식료품 생산 공장을 경영하면서 교회 성가대를 지휘하기도 했습니다. 이 찬송가는 한국적인 정서가 듬뿍 담겨있는 아름다운 작품으로 처음 도입 부분이 매우 독창적인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의 성경적인 배경은 로마서 8장 35절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입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아 불길 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몸바쳐 일하겠다는 소명과 충성을 담고 있는 찬송가 316장 주여 나의 생명입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0: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호의 남자 중에 남자 최인혁입니다. 로큰롤의 여왕이라 불렸던 그 티나 터너는요, 화려한 무대 뒤에서 오랜 시간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오랜 아픔의 시간을 보냈답니다. 참다 못한 그녀는 단돈 36센트와 주유카드를 들고 맨발로 남편에게서 도망쳐 나왔고 10여 년간의 가정폭력을 떨쳐냈습니다. 그리고 45세 나이에 다시 인생의 2막을 시작했는데요. 자신을 억누르는 무언가를 확 떨치고 나온다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알 속에 갇힌 생명이 껍질을 깨고 나와야 비로소 하늘을 향해 날 수 있듯이요, 우리에게도 깨뜨려야 할 껍질이 있습니다. 상처라는 껍질, 나는 안 된다는 생각의 껍질. 우리 사평로 가족들은요, 그 모든 껍질들을 확 뚫고 한 걸음 밖으로 나와 보면 어떨까요? 상처가 전부였던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쓰시는 그런 인생으로 새롭게 시작해보세요. 저는 응원할 테니 말입니다.

믿음으로 일어나 김태형의 찬양으로 예, 출발했습니다. 오늘도 집에 계신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 주말에 여러분 뭐 청소 계획 많으시죠? 청소하면서도 예, 귀는 주이포유와 함께 배경 음악이잖아요. 삶의 배경이 음악이니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청소하다가 어디 출장 가다가 어디 뭐 놀러 가다가 쉬러 가다가 아니면 집에 누워 있다가 뭐라도 하고 싶으면 그럴 때는 출첵을 하시면 됩니다. 샵 7997 모바일 문자 만나루인보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네, 유세백 꿈님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오리날다님도 오늘 하루도 감사로 출첵이에요 하시면서 달려오셨어요. 예. 오늘 주말에 산책하시나 봐요. 어디 좋으시다.

놓지 말아요. 많이 가졌다고 자랑할 것도 없네요. 숨 가쁜 이 세상 흘러만 가는 세월 사라져가는 것들에 마음 두지 말아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있으면 뭐 정말 끝장나는 거다. 두 알이면 어떨까? 그러게 우리 작은 믿음 하나 붙잡고 살아가면 이 세상은 그 작은 믿음 앞에선 꼼짝도 못하고 네, 기도 못 피고 우리 앞에서 무릎 꿇을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울산 대왕암 공원을 와 오셨다가 7016번님 예, 잘 다녀오세요. 바람이 좀 분다고 하네요. 예. 딸기님 성경 필사하면서 함께 들어요. 예, 남편이 하는 일은 건설 현장에서 엘리베이터 설치부인데요. 아, 요즘 이렇게 일이 많지 않다고 하시네요. 그래도 또 다시 주님이 좋은 일을 주시고 정말 정말 바쁘게 살아가고 하고 싶고 달란트가 있을 땐 하나님이 그 일을 멈추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길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남편분도 힘내라고 전해드려 주세요. 자, 웨이홈 달리기 그리고 에이맨입니다. 난 자랑스러운 크리스찬.

네, 우린 정말 자랑스러운 떳떳한 가슴 피고 얘기할 수 있는 크리스찬인지 요즘 정말 더 많이 부끄러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저도 참 부족한 크리스찬인데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기도 어떨 땐 조심스러워요. 내가 정말 그렇게 괜찮을까? 그런데 너무 악한 말을 쉽게 하고 남을 저주하고 사람들과 공감 안 하면서 자기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어떻게 떳떳하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정말. 그분은 이해가 안 돼요. 예, 아무리 이해하려고. 하나님은 얼마나 아프실까? 지난번에 울면서 제 기도했어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데 예수님의 삶은 하나도 모르면서 자기가 기독교인이래요. 아픈 사람 공감도 안 해. 쌍욕을 하면서 기독교 모임이라 하면서 그 안에서 쌍욕을 하고 남을 저주하면서도 자기는 기독교인이고 목사라고 하고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시대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도 배우지 않았던 사람들 아니면 교회 다니지만 기독교를 가장 방해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흥분한다. 아, 참. 에이니 김미라님이요. 몇년 전엔 산의 10층 구내식당 계단 오르며 찬양으로 위로받으며 힘을 냈었지요. 아, 점심시간에 이제 올라가면서 지나온 모든 시간과 오늘이 주님 은혜였습니다. 참 감사하네요, 정말. 예. 크리스찬인 척하기보다는 겸손해지며 드러나기보다는 주님 뒤에서 순종하며 진실된 믿음 하나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배려하는 성도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란다고. 아, 진짜요. 진심으로 아멘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기프티드예요. 사랑한다 말하시네. 캠퍼스 워십 아름다우신. 한곡더 이어갈게요. 비콰이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1부 끝곡은 All Nations 찬양이죠. 경배와 찬양, 나의 백성이 듣고. 아, 정말 막, 이, 예, 하스테반 선교사님 목소리가. 한때 이런 걸 또 많이 좋아하셨죠. 문화로 보면 문화라 또 이럴 수도 있죠. 네. 나의 백성이 듣고 2부에서 만나겠습니다.

세상에 청정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리지 아니하는 강팍한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성전을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휘청거리는 이 세대가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수확을 마친 농부 아빠가 아들과 놀아주고 있다. 이 의자는 아이가 처음 말하던 날 만든 것이고요. 이 목마는 아이가 첫 걸음마 하던 날 만든 것이고요.

0: 오늘은 대나무를 깎아 새장을 만들어줄 거예요. 아빠가 아이에게 주었던 것은 시간의 선물. 사랑은 나의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다. 먼 훗날 한숨 지으며 내 살아온 동안을 돌아볼 때, 아, 내가 진정으로 살았구나 생각되는 순간은 오직 사랑으로 함께한 시간이 아니겠는가. 그 시간을 얼마나 가졌느냐가 그의 인생이 아니겠는가. 박노해 시인의 여행사진 에세이집 다른 길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12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조찬미 연평한 교회로 2부 첫 곡 출발했습니다. 들어와 들어와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오늘 주말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도 글을 좀 남겨주세요. 샵 7997 모바일 문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고요. 만나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전 기다릴게요.

듣고 오신 곡은 클래식 콰이어 나로부터 시작되리. 야. 청소년 집회 때 참 많이 불렀죠. 한때 파워스테이션에 멈출 수 없는 이 곡도, 그리고 조유진의 구름 듣고 왔습니다. 조유진 선교사님이요. 하나의 나눔님 오셨어요. 또 하루를 주심에 감사하며 사평로와 함께 오후도 시작해봅니다 하시면서, 이번 주 일정도 주님께서 먼저 예비하시고 온전히 함께 하셔서 네 잘

달려왔다고. 아이고, 언제나 참 10년 동안 변함없이 저에겐 큰 힘이 되는 또 응원군이에요. 네, 하나의 나눔님 감사합니다. 진희 엄마님, 복지관에서 운동 후 공원 산책하며 들어오셨다고. 푸르름 속에 그늘이 있어 좋습니다. 그죠? 네, 그늘. 네, 그늘 참 좋아요. 그늘 같은 사람, 구름 같은 사람. 네, 뜨거운 날은 구름이 또 필요하죠, 앞에. 그러게요. 예, 쉴수 있는 그 의자 하나 같은 사람. 그 정도도 멋있는 삶일 텐데 말입니다. 우리 그렇게 누군가가 우리를 만나면 그늘같이, 예, 땀을 닦아주는 사람, 그리고 편히 쉴수 있는 의자 같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게 예수 닮은 삶이겠죠. 너. 자, 500 주시는 이도 거두시는 이도 홍의석 오직 예수 이어서 메리 제인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KCCM입니다. 그저 상상할 뿐이지.

이거 같대? 새벽 공기를 가르며 나르는 새들의 날개 죽지 위에 첫 차를 타고 일터로 가는 인부들의 힘센 팔뚝 위에 광장을

타고오르는 비둘기들의 높은 노래 위에, 바람 속을 달려나가는 저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에 사랑해요라고 쓴다. 피곤한 얼굴로 돌아오는 나그네의 지친 어깨 위에, 시장 오기에 엄마 품에서 잠든 아이의 마른 이마 위에, 골목길에서 돌아오는 내 아버지의 주름진 황혼 위에, 아무도 없는 땅에 홀로 서 있는 친구의 굳센 미소 위에 사랑해요라고 쓴다. 수없이 밟고 지나가는 길에 자라는 민들레 잎사귀에, 가고 오지 않는 아름다움에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소녀의 겨울밤차 유리창에도, 끝도 없이 흘러만 가는 저 사람들의 고독한 뒷모습에 사랑해요라고 쓴다. 이 사랑해요라는 말, 쓴다는 건 결국 그들을 향해 사랑한다고 말하라는 뜻도 되겠죠. 이 땅을 열심히 사랑하는 모든 분들, 열심히 살아가지만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 당장 눈앞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 외롭고 힘들어하는 그들에게도 우리 사랑한다고 쓸 때 다시 결과와 상관없이 걸어갈 용기가 되지 않을까요? 이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참사랑, 예수의 사랑을 만난 우리가 아닐까 싶어서요. 우리 늘 들었지만 또 오늘 듣습니다. 오늘은 하덕규와 조성모가 같이 이 노래를 불렀네요. 조성모가 가시나무 리메이크하고 나서 이후에 좀 잡음이 있었는데, 아마 서로 회복하면서 또 이 노래를 부르게 된 것 같습니다. 사랑일기 여러분, 우리 오늘도 또 내일도, 내일 만난 크리스천들 뿐만 교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 만나는, 매일 만나는 아파트의 사람들, 일하는 아저씨들, 청소해주는 아저씨들, 모든 분들에게 네, 사랑한다고 진짜 인사를 친절하게 해보십시오. 세상이 변하고 나도 행복합니다. 오늘 이 곡 어때? 사랑일기입니다.

네, 조성모 하덕계 사랑 일기 좀 템포가 빠르게 갔죠. 네, 그리고 이어서 예수원 가는 길 더불어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참 감사하고요. 오늘 끝곡은 심영진의 비 준비하시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가뭄이 멈추도록, 네,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예, 성령의 비가 내리고 축복의 비가 내리길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28편 1절부터 3절 말씀이었습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칼렐 지브라는 신전의 두 기둥처럼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신전의 두 기둥은 나란히 서 있죠. 그 사이로는 자유로운 바람이 오고 가고요. 기둥이 가까워지다 못해 하나로 포개진다면 신전

0: 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가로수가 우거진 길을 걷는 걸 좋아합니다. 길가의 나무들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 있어요. 지나치게 가깝게 붙어 있으면 가지가 부딪히고 꺾일 거예요. 뿌리를 뻗어나갈 자리가 부족해 잎이 마르겠죠.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기둥도 나무도 사랑도 관계 또한 그렇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정현주 에세이 그래도 사랑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완전한 길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이 시간 예배할 때 주님 앞에 기뻐 뛰면서 찬양할 건데요,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까?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의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가복음 9장 35절과 37절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릴게요. 인구가 불과 15만 명인 큐라소. 이번 2026 북중미 월드컵에 처음으로 본선에 오른 나라인데요. 월드컵 역사상 본선에 진출한 나라 중 가장 작은 나라입니다. 저는 그 기록보다 월드컵 출정식에서의 한 장면이 마음에 더 깊이 남았어요. 선수들이 푸른 잔디밭 위에 동그랗게 둘러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는 선수들.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눈을 감은 채 기도하는 선수들. 세계 무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 강인한 사람들이 아이처럼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월드컵 무대에 서게 된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요. 그래서 경기장에 서기 전 가장 먼저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꿈 앞에서 두 손을 높이 드는 것. 어쩌면 그게 가장 용감하고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첫 곡으로 선수들이 출정식에서 불렀다는 Goodness of God, 하나님의 선하심을 베델 뮤직 앤 젠 존슨의 찬양으로 준비했어요. 내 모든 날들 동안 저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제가 눈을 뜨는 순간부터 머리를 눕히는 때까지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겠습니다. 이 찬양 가사처럼 휘라소 축구 선수들의 월드컵 여정이 주님의 선하심을 전하는 여정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함께 하시죠.

0: 방금 들으신 곡은 내 맘이 낙심되며 서소희의 찬양이었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Goodness of God, 하나님의 선하심, 베델 뮤직 앤 젠 존슨의 찬양에 이어 로버트 로우리 곡 Shall We Gather at the River, 부평감리교회 예루살렘 찬양대 예배 찬양 실황으로 들으셨습니다. 이 곡은 아름다운 강으로 우리나라에서 번역되어 불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계신 수정같이 맑은 강가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경배하고 교제하는 장면을 담은 찬양입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 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육종마늘빵,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0: 이번에는 세계 신앙인들이 고백하는 찬양 준비했습니다. 먼저 노르웨이 성가 예이셀 다이오 구스람, 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서 계신 것을 나는 보네. 이 곡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희생을 찬양하는 곡인데요. 노르웨이 보드의 루터교회 합창단의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이어서 페어리스트 로드 지저스,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마라나타 켈틱 힘스 앨범 중에서 전해드립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레비 뮤직의 재즈 편곡 음원까지 함께 하시죠.

노르웨이 성가 예이세르다이 오구스람. 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서 계신 것을 나는 보네. 노르웨이 보드의 루터교회 합창단의 연주였고요. 만유의 주제, 페어리스트 로 지저스, 마라나타 켈틱 힘스 앨범 중에 전해드렸습니다. 찬송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레비 뮤직의 재즈 편곡 음원이었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개선장군처럼 입성하시는 하나님의 왕권과 영광을 찬양하는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을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전해드리고요. 시편의 은혜를 나누는 찬양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힘이 세고 용맹하신 주님이시다. 전쟁의 용사이신 주님이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주님, 그분이야말로 영광의 왕이시다.

시편 24편 낭독 후 전해드린 곡은 E.L. 애시퍼드 곡 문드라 머리 들라 사랑의 교회 시온 찬양대의 연주였고요. 찬송가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하나님의 목소리에 이어 살아계신 주 Because He Lives 크리스틴 체노웨스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어서 여러분의 신청곡 들려드려요. 사형제맘님이 보내주신 소울싱어즈의 친구야

카리브해 남부의 작은 나라 큐라소의 축구 선수들이 월드컵 출전에 앞서 잔디밭 위에 동그랗게 서서 드렸던 예배 기억하시죠? 생각해보면 그들에게 월드컵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삶으로 드린 예배가 먼저였고 경기는 그 다음이었으니까요. 가장 큰 무대 앞에서도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었던 사람들. 우리도 이번 한 주간 크고 작은 무대 앞에 섰을 거예요. 긴장되는 회의, 풀리지 않는 관계, 하루하루 지쳐가는 날들 속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큐라소 선수들처럼 결과보다 먼저 예배를, 성취보다 먼저 감사를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도 조금 다른 빛깔로 물들지 않을까요? 내일은 주일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복된 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남은 주말 오후도 평안하세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3: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4: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네, 은혜로운 찬양으로 올 포 원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장주희 아나운서 대신에 여러분과 함께할 신지혜 아나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기록을 담은 출애굽기의 반 이상이 성막에 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저도 준비하다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오늘 올 포 원에서는 그래서 예배 장소의 시작이라는 성막부터 교회까지를 다뤄보겠습니다.

0: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성막에 관심 좀 갖고 계신가요? 어떠세요?
1: 네, 사실 좀 관심이 있어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그림도 찾아보고 네. 예, 특별히 성경 공부 시간에 목사님들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뭐 성막, 또 성소, 또 지성소 이렇게 들을 때는 참 야 이거 중요한 의미가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사실 생활 속에 접점이 없으니까 또 사실 또 금방 까먹기도
0: 그렇죠.
1: 합니다.
0: 네네. 네.
2: 생활 속에 접점이 없는 것도 문제인데요. 아이고 머리야. 예. 규빗 하면 벌써 도망가고 싶지 않으세요? 예. 규빗이 뭐죠? 뭐 이렇게 예, 생각을 하실 텐데 근데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상세한 성막 치수를 줄줄줄줄줄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때 안 태어난 게 너무 다행인 거 있죠.
0: 너무 어려운 규빗 아니? 네.
3: 아니,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설명하실 때 그림까지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셨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기억은 분명히 납니다. 기억. 뭐 물 들어서면은 이게 있고 이게 있고 뭐 각 장소마다 가지는 의미도 굉장히 크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는 제가 이 성망 얘기만 나오면 이 단기 기억 상실증 걸려버려가지고 지금 기억나는 게 별로 없거든요. 네. 어떡하죠?
4: 저도 그렇게 기억나는 건 없는데 제일 이상한 건 성막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눈에 보이는 출애굽 시대 성막이 신약 시대 예수님이실까? 좀 바로 와닿지가 않거든요, 목사님.
5: 성막이 예수님이다. 뭐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성막이 가리키고 있는 많은 상징성들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6: 아, 그 사람을 보려면. 그 사람의 흔적을 보면 그 사람이 보이잖아요. 네. 성막을 자세히 보면 말씀하신 대로 성막이 상징하는 것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이죠.
7: 제가 뭘 더 이상 말할 필요가
4: 없겠어요.
7: 앞에 두 목사님께서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셔서 저는 패스하겠습니다.
0: 네, 네. 알뜻말뜻한 성막부터 교회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 의미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설교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김윤희 목사님부터 먼저 설교를 부탁드려볼까요?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5: 네, 여러분이 성막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은 광야 시대에 이제 하나님이 지으라고 명하셔서 지은 이동식 텐트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왜냐면 거기는 움직여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름은 성막으로 돼 있지만 그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그 자체가 역할과 기능을 좀 나타내기도 합니다. 장막, 참 테버나클이라고 영어로는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성소라는 이름도 있고요.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겠죠. 성막. 거룩한 텐트라는 뜻이겠죠. 회막이라고도 불렸어요. 그건 뭐냐면 만남, 텐트 오브 미팅, 그래서 만남의 텐트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연유된 이름입니다. 증거막이라고도 불렸어요. 왜냐하면 모세의 돌판, 그 돌판 증거막을 그 언약궤 속에 넣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연유돼서 증거막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 성막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거기가 예배하는 곳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분리되죠. 근데 제사를 지냄으로써 교제를 회복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성막을 지으라고 묘사한 그 묘사 내용과 창세기 1장 2장의 창조와 에덴 동산의 기록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겁니다. 아주 초간단으로 몇 가지 서로 공통된 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의 창조는 뭘로 지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가라사대가 일곱 번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성막 건축의 내용도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31장까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가 일곱 번이 나옵니다. 그 일곱 가지 말씀으로 지침이 나누어집니다. 둘째, 지성소에 갈수록 이게 노세서 시작해서 은도 있고 지성소 가까이 가면 금, 순금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에덴에서 강이 흘러나오는데 거기 보면 금 얘기가 나옵니다.

0: 그러기 때문에 보석 얘기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창조를 완성하실 때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죠? 안식일. 그죠? 근데 놀랍게도 성막을 완성하고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안식일을 지시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창조가 끝나고 1장 2장이 끝나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불순종하는 얘기가 나와요. 마찬가지로 성막을 완성했어요. 31장에서 그 지시가 내려졌어요. 그리고 32장에 출애굽기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불순종,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뭐냐면 창조와 에덴과 성막을 연결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은 일종의 아주 작은 에덴의 회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리지널 창조 에덴의 회복을 하나님이 그리워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성막은 에덴의 그림자입니다. 그러기에 계시록에 가면 또 뭐가 나오죠? 에덴의 회복이 또 나옵니다. 출애굽께서 하나님이 이제 성소를 짓되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지어라. 그걸 가르쳐줘요. 영어로는 패턴이라고 돼 있어요. 내가 패턴을 보여줄 테니까 그대로 지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모양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신명기 4장에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면서 남자 형상, 여자 형상, 짐승 형상, 새 형상, 곤충 형상, 물고기 형상 등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그 단어와 동일해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랑은 어떤 연관이 있냐? 우리가 이제 모형론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신약이 구약을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이제 그 그림자고 예수님이 실제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또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고 가르쳐줍니다. 교회와의 연결성을 조금 더 찾아보면요. 성막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근데 교회는 예수님의 구원사역을 선포하는 도구 역할을 합니다. 또 성막 자체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 예수님의 복음과 재림을 선포합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 위에 지어져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막 사역을 돕지만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목양하고 키우는 데 중점이 있습니다. 또 성막은 백성 중에 거하는 하나님의 처소인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과 그 몸을 이루는 성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거죠. 그 차이를 만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이게 이제 두려운 거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막을 배우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선포해야 되는 우리 자신이 성막이고 성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2: 여러분 혹시 성막에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성막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무서워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번제단입니다. 왜냐하면 그 번제단에는 자기 죄를 대신해서 가져온 제물이 죽어가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 번제단에 소, 양, 염소, 비둘기를 올려서 안수하고 대신 불로 태워 죽입니다. 그러면 그 번제단 위에 올라갈 짐승을 죽이는 순간 나의 죄를 그 짐승에게 안수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죄의 끔찍성,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처음에는 성막이었죠. 그리고 시대가 지나면서 솔로몬의 성전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성막과 교회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죠.

0: 있는 것이 차이죠. 원래 이 성막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지었습니다. 인간이 지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셨던 곳이죠. 왜요? 하나님이 지정하셨기 때문에,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구약의 성막을 그래서 자세히 보면 교회의 주인이신, 성막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이 성막을 들어가면 처음 만나는데요, 떨문이 보입니다. 이 떨문은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이 번제단은 대제사장이면서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더 들어가면 그 다음에 물두멍이 나타납니다. 이 물두멍은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리고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요, 진설병이 나타납니다. 이 진설병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등대가 보여요. 등대는 뭐예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리고 한쪽에 분향단이 또 있습니다. 이 분향단은 우리의 중보 기도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휘장을 넘어서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법궤가 있습니다. 이 법궤는 말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결국 성막이 가르치고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고, 오늘날 교회가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어야 될 것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교회에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주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이 선명성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이 보이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요.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이 보여야지 건강한 곳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때 신앙이 건강해지고 신앙이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있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여전히 가장 중요시 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교회 안에 가장 중심부에 우뚝 그 마음의 중심부에 새겨져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허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한 분 한 분의 신앙과 삶의 중심부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오늘 교회는 건물을 말하기도 하지만 진정한 교회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진정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 우리가 흔히 목사님들을 주의 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아마 목사님들의 그 역할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성도님들이, 또 제법 이렇게 연세가 있는 권사님 장로님들이 주의 종, 주의 종 이렇게 호칭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 말 자체가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엄밀하게 성경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그 호칭은 목사님들에게만 갖다 붙일 수 있는 호칭은 아니에요. 구속사역이 다 완성되고 난 이후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이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성막에서 일했던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만 제사장이 되어집니다. 이 신분적으로 구별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금 더 꼼꼼하게

0: 읽어보시면 여로보암의 죄를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책망하는 내용 나오잖아요. 그 여로보암의 여러 가지 죄 중에 여러분 뭐가 있는 줄 압니까? 보통 사람들을 제사장 직분을 허락해가지고 세운 것.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섭도록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레위 지파 사람들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감당해야 될 일들이 보통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다른 역할들을 떠맡아서 수고했었죠. 그 내용들이 보면 보통 속죄 제사를 집전한다든지 또 축복한다든지 또 중보 기도를 감당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친다든지 또 종교적인 어떤 리더십을 그 주의 백성들 가운데서 행사했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제사장들만 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 전체로 보자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명명하시고 부르셨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죄 가운데 어그러지고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나라도 타락하고 그 가운데서 이런 역할들을 맡고 있었던 제사장들도 부패하고 그 직분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수행하지 못했죠. 그래서 누가 오셨습니까? 진짜 제사장, 진정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온전하게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공의로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성취하고 이루셨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거든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이제 주님께서 이 구속사역을 완전히 완성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만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 이 되는 역사를 예수님께서 지금 펼쳐놓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일하는 목사님들을 바라보는 성경적인 시각을 우리가 1차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면 그런 지식을 가지고 이상하게 흘러가요.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면 목사님들을 좀 무시해요. 제사장 아니잖아. 목사님하고 우리는 다 똑같잖아. 신분적으로 차이가 없잖아.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신약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목사들을 세우셔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목양하고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십을 목사들에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목회자들에게 기능적으로 감당하라고 허락하신 그 역할을 여러분 존중하세요.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 마음이 없을 때 목사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사장, 나도 제사장. 이 맞는 지식을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무례해질 수 있고 방종해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마음에 좀 이렇게 담으시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목사님들을 구약의 제사장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잘못 섬기고 잘못 받들고 하다 보면 또 그 역할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어요. 목사와 제사장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공통점이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주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결론은 목사인 우리한테 좀 잘해달라. 성경적인 의미로 잘 섬겨달라. 사랑하고 존중해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생애 위에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에 목사님들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목사님들 위해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섬기는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목사님들의 사역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이 시대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2: 아멘. 아멘.
3: 네, 세 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니까 이제 조금 성막에 대해서 감이 잡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4: 네.
3: 성막이라는 곳은 결국 죄를 씻어주시는 곳,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 또 우리에게 뭔가를 전해주시고 공동체로 묶어주시는 이런 것들이 있더란 말이죠. 그렇게 보면 성막은 아까 우리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교회와 크게 다르지 않구나. 어쩌면 교회의 그 오리진이라고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설교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 말씀을.
5: 성막과 교회를 비교해서 한눈에 보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 저는 그렇게 잘 들었습니다.
3: 네.
6: 그런데 목사님도 저희도 같은 제사장이라는 개념이 내가 감히 부담스럽기도 하더라고요.
4: 저는요 성막 그 설교를 들으면서 과연 언제 교회로 바뀐 걸까 그런 궁금증도 자연스럽게 좀 생기더라고요.
7: 네, 그래서 네. 하나씩 한번 짚어주시는 시간이 있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의 구심점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은 얼마나 됐고 또 하나님께서 그 성막 치수 또 과정 이렇게 일일이 엄격하게 또 지시를 하신 이유는 뭘까요?
8: 그 한 세 가지만 뭐 그런 것들의 중요성만 좀 짚어볼게요. 하나는 이제 아까 모형론적인 거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우리 맘대로 치수도 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예배의 중요성이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여러분이 이제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시면 굉장히 강조된 말이 반복돼서 나온 게 있어요. 성막의 지시 부분이 있고 완성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했더라 그 말이 계속 나와요. 이거는 이렇게 지었는데 그대로 했더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했더라. 그런 게 결과예요. 이게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예배는 뭐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생각하는데 말씀에 순종이 예배라는 거예요. 구약부터 그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청 강조하는데 바리새인들도 놓쳤고 어떻게 보면 교회도 예배의 본질을 놓치고 있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할 장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는 의도적으로 성막과 창조를 연결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 창조는 로마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랬죠. 만물 속에 그분이 분명히 보여진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이 완성되니까 영광을 드러내세요. 영광이 충만하게 돼요. 그래서 같은 의미로 창조도 영광을 드러내고 성막도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치수, 재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예배, 그것에 순종하는 예배의 상징성이 있습니다.
9: 그 성막 시대가 지나고 다시 성전으로 이동하죠. 근데 성전에서 다시 회당으로 가거든요. 이 회당은 바빌론 그 포로기부터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제 있는 곳에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성전에서 제사의식의 예배를 더 이상 드리지 못하니까 이들은 거의 10명 이상만 모이면 회당을 세웠다라고 해요. 근데 이 회당은 제사의식보다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는 곳으로 세워지면서 동시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기능을 하기도 하고 사법적인 기능까지 하는 어떻게 보면 오늘 교회랑 조금은 유사한 형태로 좀 더 바뀐 거죠. 예수님의 시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셨고요.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도 하셨고 또 병든 사람들을 고치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치유 사건 이런 게 이제 회당하고 관련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대에서 이제 사도들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주로 이 사도들이 회당을 그쯤으로 해가지고

0: 예수님의 복음을 많이 계속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식민지하에 곳곳에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이 회당을 통해서 복음을 계속 전파했는데, 문제는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서 이 회당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박해가 시작됐죠. 그러면서 회당 중심으로 하기보다 각 가정에서 모였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교회가 보통 교회라는 말이 나오는데, 주로 그 교회가 어느 특정한 가정에서 모인 교회고, 그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 모일 때, 예를 들면 빌립보에서 모이면 빌립보 교회, 골로새에서 모이면 골로새 교회,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라는 호칭이 사용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화가 되면서 그때부터 조금 점점 눈에 보이는 제도적인 교회, 건물적인 교회로 발전이 돼 가죠. 그렇게 조금 이해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요.
1: 저는 이 질문과 관련해서 김윤희 교수님께서 설교해 주셨던 내용하고 금방 말씀해 주셨던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인사이트가 하나 저 마음 가운데 좀 정리가 되어졌어요. 그 치수와 재료를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딱 시킨 대로 그대로 성막을 지어라라고 하는 이 부분이 그 의미는 교수님께서 충분히 잘 설명을 해 주신 것 같고,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포괄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세술에 담아서 이동하는데 소들이 뜀으로 아마 언약궤가 좀 흔들려서 아마 땅에 떨어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연히 좋은 중심으로 언약궤 땅에 떨어지지 말라고 손버드가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사를 쳐서 죽입니다. 제가 성경을, 신구약 성경을 그래도 꽤 읽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제일 억울하게 죽은 사람 한명 꼽아보라 하면 우사. 왜 죽이냐 말이에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성물 만지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고, 언약궤 옮길 때는 세술에 담아서 옮기면 안 되고, 언약궤 고리에, 네개 고리에 막대기 꽂아서 레위 지파 사람,
2: 짊어지고.
1: 특히 고아 자손들이 어깨에 메어서
2: 메고.
1: 옮기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우사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 또 사랑을 표현하다가 죽은 거예요. 선생님, 기독교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안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안에 이 종교성,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에게는 종교성이 있습니다. 그 종교성을 가장 중요한 출발점으로, 신앙의 출발점으로 가져요. 그리고 여기서 발생되어지는 어떤 소원, 갈망, 욕망을 신의 능력을 동원해서 성취하고 이루는 걸 기독교 신앙으로 이해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성막의 치수와 재료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성막을 지어라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3: 결국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수 있고 또 공동체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막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는 교회의 어떤 그 역사고 본질이구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나름 결심을 하게 되는 게 있어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그냥 쉽게 아무렇게나 생각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설교를 들을 때도, 기도를 할 때도,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 가운데 내가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조금은 더 경건해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중요한 교회, 여러분들 어떻게 여기고 있나요?
4: 이럴 때 점검이 필요한 건 뭐다?
5: 성막부터 교회 문턱까지 허투루 말고 제대로 밝게 해드리는 질문
4: 질문 타임!
5: 먼저 제가 김윤희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장소인 성막의 전체 그림

0: 머릿속에 넣고 시작하면 좀 더 쉬울 것 같거든요, 아저씨.
1: 그러니까요. 네. 이 성막문을 들어가면은 이 어떤 곳을 거쳐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지 그 장소마다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좀 그려볼 수 있게 이번엔 진짜 안 까먹을게요. 네. 조금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 사실은 성막이 복잡하지만 간단해요. 여기 이제 성막 모형을 갖다 놨잖아요. 이게 다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심플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큐빗은 뭐냐, 그냥 이거예요. 옛날에 우리 왜 한 뼘으로도 쟀고, 미국에 핏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건 풋에서 나온 거예요. 발 길이를 잰 거예요. 그래서 투 핏 하면 발 길이 두 개 해서 이렇게 나온 건데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될까요? 다양해요. 45cm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팔긴 사람은 50cm.
3: 사람마다
2: 계산하기 좋게 한 50cm. 그러면 성막이 이제 이 사이즈, 지금 눈에 보이는 전체 사이즈가 뭐냐면 100규빗하고 50규빗이에요. 요것만 규빗을 얘기할게요. 그럼 뭐예요? 50m랑 25m 정도 돼요. 이제 그게 이제 전체. 그래서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가 있고, 그 성소도 둘로 나눠서 이제 성소와 지성소로 그 안이 돼. 그게 다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 뜰은 뭘로 쌓여 있냐면 세마포로 쌓여 있어요. 근데 그게 참 의미심장한 게, 제사장도 옷도 세마포죠.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내리셨을 때 세마포로 쌓여.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제사해야 살 수 있는 생명의 장소기도 하고,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제사장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상징성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문은 다양한 색깔로 이렇게 만들라고 하셨어요. 왜 그래요? 이거 잘못하면 못 찾아요, 문을. 그죠? 우리 왜 유리기 너무 깨끗하게 이렇게 깍 해놓으면 입구에서 그냥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문은 화려하게 누구나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문이 동쪽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동쪽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민수기에서 배치할 때도 동쪽에는 대제사장이 이제 동쪽에 있게 되는,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레위 지파들이 둘러싸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들어서면 뭐가 보이나? 제단이 보여요. 여러분이 더 재밌는 건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수록 재료가 비싸집니다. 노수로 다 만드는데 안쪽으로 들어가면 금, 순금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도 특징이에요. 근데 이제 저건 정사각형으로 돼 있고요. 사이즈가 한 2m 좀 넘어요. 정사각형 2m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한 135cm 정도의 그 높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서 이제 짐승 한 마리 집어넣고 태울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가면 물두덩이 나와요. 말 그대로 물을 담아 놓는 거예요. 우리 이슬람들 뭐 하죠? 다 가면 손 수족을 씻고 그 회당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제사 지낼 때, 특별히 또 성소 안으로 들어갔을 땐 반드시 씻어야 돼. 안 그러면 죽어요. 근데 이제 물두덩을 뭘로 만들었냐고 이제 그 재료가 나오냐면요. 성막에서 수종두는 여인들이 있는데 그 여인들이 가져온 거울로 만듭니다. 놋거울. 그래서 제가 혼자 상상을 해봤어요. 거울 없는 여인들이 된 거죠. 그러면 기쁠까요? 슬플까요? 그게 은혜죠. 자기가 바친 그 거울들로 놋두덩을 만들었다는 그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소 문 이제 커튼이 있는 거죠. 커튼도 굉장히 화려하게 돼 있어요. 같아요. 저 회막문하고.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데 그 위에 네 개의 천들이 쌓여 있습니다. 첫 번째 천은 맨 밑에 처음 까는 천은 굉장히 화려해요. 그리고 거기에 천사들이 수놓아져 있어요. 굉장히 화려한 천들로 돼 있어요. 그 위에 뭘로 했냐면 이제 염소털이에요. 염소털로 코트 만드는 거 봤어요? 뻣뻣하죠,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이제 수양을 빨간색으로 물들인 거. 그 다음에 이제 맨 위가 해달 가죽인데 이거는 좀 의견이 분분해요. 왜냐하면 그때 산소통도 없고 어디 바다에 들어가서 해달을 잡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킹제임스 버전에는 오소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소리가 아닌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들에서 많이 봤던 거고요. 성소에 들어가요. 그럼 뭐가 있냐면 이제 그 남쪽에 보면 등대가 있어요. 그래서 등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이제 맞은편에 상이 있는데 그 위에 진설병이 있는 거죠. 그래서 떡을 여섯 개 이렇게 포개서 그러면 뭘 나타내요? 이스라엘 백성을 12 지파를

0: 6덩, 그다음에 6개의 떡, 이렇게 이제 나오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일주일마다 그 안식일에 이 진설병은 갈도록 돼 있어요. 새 것으로. 그리고 이 불은 아침 저녁으로 매번 안 꺼지게 항상 켜놔야 되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등대와 상을 지나서 가면 분향단이 나옵니다. 이것도 정사각형으로 돼 있어요. 이제 거기 향을 피워갖고 1년에 한번 들어갈 때는 향이 다 이제 지성소를 덮을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러고는 휘장이 나오는 거예요. 휘장은 다른 것과 다르게 거기에 그룹들까지 수놓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휘장이 찢어진 게 바로 예수님의 몸이고 이제 돌아가실 때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지성소는 들어가면 죽죠. 근데 이제 들어가면 거기에 언약궤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증거판, 모세가 이제 십계명이 든 돌판, 그것을 그 안에 보관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뚜껑을 던데 뚜껑은 순정금으로 합니다. 다른 것들은 조각목, 그게 뭐냐면요. 시띔나무예요. 그 광야에 가면 시띔나무가 천지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들이 광야에 있었잖아요.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조각목에다가 이제 금으로 입히는데 그 언약궤 뚜껑은 순금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룹들 두 형상을 이렇게 서로 마주보게 해서 날개로 이렇게 가리도록 하고 하나님이 거기 사이에서 말씀하시겠다라고 얘기해서 그 이름을 그 뚜껑 이름을 속죄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다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신약에서는 이제 제사도 그렇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휘장도 그렇고, 세마포도 그렇고, 이제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들을 신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제 그것만이 적법한 성경적인 상징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 그런데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두셨다면은 우리가 지금처럼 죄짓고 살았을까? 우리 모두가 좀 만인 제사장이라는 그 이름이 조금 부끄러워지거든요.
2: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좀 안고 우리 김관성 목사님께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모두가 제사장이라면 네. 이 시대의 목사님들에게 네.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은 뭐고 성도의 사명은 어떻게 뭐라고 이해해야 될지 네. 궁금합니다.
3: 목사님들에게 맡겨진 가장 고유한 기능적인 역할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이해해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으로 어쨌든 교인들을 잘 목양하고 잘 이렇게 돌보는 이런 역할들이 목사에게 있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의 역할은 뭐냐? 저는 베레아 교회 가족들이 보여줬던 모습이라고 봐요. 내용들을 보면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더라. 성도들에게 맡겨진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어떤 역할들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저 말씀이 진짜 신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내용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 목사님들이 들으시면 좀 할지 몰라도 무조건 아멘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강단에서 왜곡되어지고 잘못 전해지는 경우들이 많고 또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이용되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무엇보다도 평상시에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읽고 또 읽어서 아 진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는구나. 그때 그것을 향하여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 붙잡고 천성에 이르는 그날까지 말씀 안에서 사는 것, 그게 우리 시대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역할이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목사님과 성도들의 어떤 구별점, 차이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4: 아멘. 네. 네. 이번에 꼭 아멘 해야 될 것 같네요.
1: 그러니까요.
4: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성경 읽다 보면 예배 장소에 대한 언급이 꽤 나오더라고요. 레위기에는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그리고 신명기에도 하나님의 택하신 처소에서 제사를 드리라. 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0: 그렇죠. 아무래도 비대면 예배를 많이 드리다 보니까 꼭 교회를 나가야 하나?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솔직히 생겨요. 꼭 교회가 필요할까? 이상감 목사님 질문을 드려봅니다.
1: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를 깊이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에클레시아, 하나님께서 모으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모으신 곳이 이 교회의 그 원어적인 의미거든요.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모여서 단지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에요. 성찬에 참여도 하고 또 같이 교제를 나누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배, 전도와 선교, 봉사와 섬김, 무엇보다 이 정말 그리스도 안의 지체들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이곳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은 선물로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관객의 입장에서만 계속 머물기 때문에 성도들이 점점 신앙이 뚝뚝뚝뚝 떨어진다라고 좀 심하게 표현하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팬데믹 이렇게 3년 차로 들어가면서 너무 힘들어하는데, 저는 단순하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안전한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나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면 예배자의 중심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정도로 예배자의 중심부를 가지고 비대면 예배에 참여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0: 교회는 꼭 필요합니다.
2: 네. 네, 결국 그 성막이라는 것은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계속 성막과 함께 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동을 하는 성막과 함께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배자의 마음을 거기에서 또 다잡을 수 있었는데, 지금 우리의 교회가 바로 그런 성막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 지금의 성막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3: 성막 생활 잘 하려면 정말 콕콕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말씀 듣고 보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것, 김윤희 목사님께서 콕 집어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4: 더불어서 또 성막 시절이었다면은 불가능했었던 그 부분인데 교회이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면 우리 김관성 목사님 또 우리 이상관 목사님께서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성막은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교회는 뭐예요?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게 빠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뭐냐면 오신 예수님을 반드시 교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 그럼 우리는 또 뭐를 해야 되느냐. 지금 이 성막을 보면요, 이제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가 지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러면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35장에서 40장은 그거를 그대로 반복해요. 그러면서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더라가 나와요. 정말 지루해요. 그러나 성경이 그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명령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에덴에서 왜 실패했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광야에서 왜 실패했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성막만은 성공했어요. 왜? 순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진정한 예배는 뭐냐면 삶 속에서 말씀에 우리가 적용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만이 기독교가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모여있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모이는 거는 힘을 얻기 위해서고 나가서 그대로 살아야만 기독교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왜 저 사람들은 이런 와중에도 기뻐할까? 장사가 안 되는데 그래도 왜 웃을까? 그 희망을 보고자 하는 것이 그 안 믿는 사람들의 질문이 돼야 돼요. 그렇게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역할을 다 안 하는 거죠. 우리도 불순종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6: 저는 그런 거 좀 별로 안 좋아해요. 큰 인생의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0: 마지막에 눈물 흘리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 역사라. 그 자체는 존중을 해야 되지만 그렇게 산 그 인생 자체가 뭐 그렇게 영광스럽고 그 간증할 만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해진 언제나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이 열려진 것.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인지에 대한 통렬한 인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저는 한 번쯤 깊이 구약과 신약을 묵상하면서 이 짐승의 피로만 제사를 드렸을 때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용서함만 받는 수준에 머물렀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제 언제 어디서 누구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됐다라면 삶의 차원이 정말 완전히 달라진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정말 깊이 있게 인식을 하고 활용하는 사람이 있고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결국 만인 제사장의 삶을 말씀하셨는데 목회자들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서 날마다 일마다 계속 자기 자신들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시름들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들께만 부담을 주지 마시고 우리 모든 사람은 각 영역에 각 직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 사실 아까 그 성막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주시면서 지성소까지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많은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도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그런 시대에서 지금은 지적해 주신 것처럼 만인 제사장이라는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는 누구나 기도를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고 또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라는 걸 얻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자, 올포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드립니다. 성경 말씀과 목사님들께 궁금한 질문들 아래에 나가고 있습니다.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끝인사 우리 같이 힘차게 외쳐볼까요?
3: 성막부터 교회까지 늘 임재하시는 주님과
4: 하나 되는 시간
5: 올포원.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한 인디언 마을의 체벌은 주민들이 모두 한마디씩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일생 중에서 가장 좋았던 점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이 사람도 전에는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아직 희망이 있구나 하게 된답니다. 다 회복되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조정민 목사의 사람이 선물이다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이 들수록 정말 중요한 건 체력이구나 하고 느끼는 걸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여기에 플러스해서 마음의 체력도 같이 잘 좀 챙겨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습니까? 몸 튼튼, 마음 튼튼 위해서 특별히 하고 있는 비법 같은 거 있으실까요?

마음의 근력을 튼튼하게 키우기 위해서 해야 할 일. 먼저, 가능하면 나쁜 감정이 내 안에 오래 머물지 않도록 하고요. 또 누군가와 비교하기보단 나의 길을 묵묵히 가는 자세도 필요하죠. 체크. 예. 또 때론 남이 알아주지 않고 성과 없는 시간이 이어져도 버티고 견디는 힘.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예. 쉽지 않은 이 모든 일의 배경과 중심에는 무엇보다 또 기도와 말씀이 있어야겠죠. 자, 오늘도 잘 오셨어요. 주말에 함께하는 이곳은 샬롬 CCM.

2026년 6월 20일 토요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은 한부영의 동행이라는 곡이었어요. 몸도 튼튼, 거기에 이제 마음까지 튼튼, 나의 심신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기도와 말씀은 기본값으로 우리가 가져가면서 이외에도 일상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로 에너지 넘치는 나의 몸, 또 마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샬롬 CCM 함께하고요. 한 주간 보내주셨던 우리 샬씨 가족의 신청곡 쭉 끊지 않고 나누는 주말 배송 시간으로 채워갑니다. 샬씨 앞으로 사연 남기실 때 문자 참여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7997번으로 남기시면 되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사는 얘기들 또 신청곡 보내주시면 돼요. 닉네임 유리정은님 청하신 곡부터 갑니다. 손영진의 너 어디 가든지 듣고요. 꿈이 있는 자유 나 어디 거할지라도, 그리고 다윗의 노래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듣습니다. 팀로걸십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이 곡은 나다운 계절님 청하신 곡이고요. 달콤한 하루님 청하신 에이맨, 소년 다윗까지 다섯 곡 함께 듣죠.

에이맨 소년 다윗 닉네임 달콤한 하루님 청하신 곡 들었고요. 앞서 나다운 계절님 청하신 팀록월십 줄을 찾는 모든 자들이 그리고 다윗의 노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꿈이 있는 자유 나 어디 거할지라도 유리정은님 청하신 곡 손영진 너 어디 가든지까지 다섯 곡 배송했고요. 이어지는 주말 배송곡은 닉네임 하늘제이님 청하신 곡이에요. 진아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리고 소영,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닉네임 아린님 청하신 골든메이트, 나의 사랑하는 책 듣고요. 보리떡의 나 어릴 적, 그리고 여기 한 곡 더. 최천국 피처링 정종원, 주님의 솜씨.

최천국 피처링 정종원 주님의 솜씨 방금 들었고요. 앞서 보리떡 나 어릴 적 그리고 아린님 청하신 골든메이트 나의 사랑하는 책이었습니다. 소영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그리고 하늘제이님 신청곡이었죠. 진아가 부르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까지 다섯 곡 배송했고요. 1부 마지막 곡은 김진아님 청하신 곡입니다. 이승철 피처링 범키 시편 3편 아침의 노래 2부에서 뵙죠.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잎클로버의 꽃말은 행운이죠. 우리는 네잎클로버를 따기 위해 수많은 세잎클로버들을 짓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잎클로버의 꽃말이 뭔지 아세요? 행복이랍니다. 우리는 어쩌면 수많은 행복 속에서 행운만을 찾고 있는 건 아닐까요? 방송인 김재동의 말이었습니다.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승희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우리 배상진님 신청곡 들으면서 주말에 함께하는 샬롬 CCM 2부도 시작했고요. 한 시간 더 배경음악 되드립니다. 2부에서도 한 주간 보내주셨던 우리 샬롬 CCM 애청자분들의 신청곡 쭉 나누는 주말 배송 시간으로 채워지고요.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6033번으로 청하신 크룩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호산나 듣고요. 신지가 부르는 주의 이름 높이며 그리고 스마일 50님 청하신 디아코니아 사랑해요 내 주님 닉네임 사라님 청하신 시와 그림 여호와의 유월절 듣고요. 닉네임 하루님 청하신 곡 투 미니스트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까지 다섯 곡 배송합니다.

닉네임 하루님 청하신 곡 투 미니스트리의 주만 바라볼지라, 그리고 닉네임 사라님 청하신 시와 그림 여호와의 유월절, 스마일 50님 신청곡 디아코니아 사랑해요 내 주님 들었고요. 신지 주의 이름 높이며, 6033번으로 청하신 크룩스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호산나까지 다섯 곡 배송했고요.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 함께 할게요.

오케스트라 연주가 시작되기 전 무대 위에서는 모든 연주자가 각자의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얼핏 불협 화음처럼 들리는 이 순간은 조율의 시간입니다. 가장 안정적인 오보에의 기준음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의 소리를 섬세하게 다듬는 조율의 시간입니다. 조율의 과정이 없다면 뛰어난 연주자들이 한자리에 모여도 결코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조율의 시간은 짧지만 반드시 필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저마다 고유한 소리를 지닌 악기와 같습니다. 각자의 소리를 온전히 내면서도 지휘자이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려면 먼저 기준음에 나를 맞추는 조율이 필요합니다. 기준음에 나를 맞추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저 영적 소음만 만들어낼 뿐입니다. 우리에게 영적 기준음은 무엇일까요? 오직 변함없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이 급변하고 가치관이 흔들려도 언제나 온전히 중심을 잡아주시는 분 오직 주님뿐입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 속에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께 나의 하루를 조율해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디사이플스의 깊어져 가네. 이 곡은 우리 닉네임 아비가일님께서 청하신 곡이었고요. 그리고 앞서 예수전도단 오직 믿음으로, 유은성의 결국, 김명선의 시선, 우리 9094번님의 신청곡까지 네 곡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조준철 목사님의 칼럼 조율의 시간이라는 글이었습니다. 매일 말씀과 또 기도 속에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께 나의 하루를 조율해가는 과정, 이게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거 오늘의 샬롬 생각으로 전해드렸고요. 주말에 함께한 샬롬 CCM 오늘 마지막 곡은 오버플로우의 찬송가 메들리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안녕.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

0: S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0: 우리는 모두 특별한 사랑을 꿈꿉니다. 특별한 사람을 만나 특별한 사랑을 하기를 꿈꾸지요. 그러나 특별한 사랑은 특별한 사람을 만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보통의 사람을 만나 그를 특별히 사랑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도종환의 산문집 사람은 모두 꽃이다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유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완고하지 않게 하소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며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웃게 하소서. 우리 마음을 활짝 엽니다. 이 안에서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찬양,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김요한의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한명성의 찬양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

그리스도는 신실하셨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지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며 가르치셨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서울 모태탑 장단의 곡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강무림의 찬양이고요. 조이 듀엣의 음성으로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홍순관의 찬양으로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워킹 프레이즈의 사랑의 주 하나님 보내드리고요. 유동근 님께서 고향이 세수하고 이제 막 집을 나섭니다. 오늘도 말씀 통해서 공의의 하나님 뵙기 원합니다. 새벽 예배 가시는 길에 정해 주셨어요. 여기에 모인 우리 신용옥의 음성으로 전해드릴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조망희님, 아침 교대 근무 출근 대기 중에 회사 공원 앞차에서 듣고 있습니다. 건강하니 출근할 수 있음에 감사하게도 드립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평안을님께서는 선물로 받은 오늘 하루도 선을 행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좋은 예감님,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안에 살게 하옵소서. 또 로빈훈님께서는 거울에 비친 또 다른 자아를 보시게 하니 감사드려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HJK 주디님, 주님 저를 포기하지 마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셨습니다. 7080번께서는 사이좋게 지내던 금화조 암컷이 어저녁부터 몸이 아프더니 새벽에 그만 하늘나라로 갔네요. 여명 밝기 전에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러 이른 시간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 생명을 책임진다는 거 정말 힘들어요. 부디 하늘에서는 행복하게 보내렴. 마음이 아프네요. 아무래도 반려동물은 사람보다 수명이 짧아서 보내줘야 하는 시간이 오죠. 그래서 못 키운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하지만 이렇게 또 함께 했던 시간에 감사함을 주고 갔네요. 남은 수컷이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푸른 동사님께서는 주일에 퇴원하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요? 아우, 축하드립니다. 세 달 동안 병원 밥 드셨는데 이제 곧 퇴원하시네요. 앞으로 더욱 건강해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꽃마리님께서 새들이 벌써 깨어 창밖이 시끌시끌하네요 하시면서 약한 나로 강하게 소리엘의 찬양 청해 주셔서 준비했고요. 어묵희님께서 청하신 나는 믿음으로 조수아의 찬양 이어집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5: 경리.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학교회 시온성가대 황신영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뵐게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 만입이 내게 있으면 김관호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메리 제인의 찬양으로 듣습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6월 20일 토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누구나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프랑스의 조각가 로댕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작품에서 고뇌하는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에 집어넣자 유다의 불행과 비극은 시작됐습니다. 이처럼 생각은 씨앗입니다. 어떤 생각이 마음에 뿌려지느냐에 따라 그 열매가 달라집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죄악과 부정과 절망의 생각을 주는 사단의 유혹은 단호하게 뿌리치고 생명과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깊이 생각하라는 헬라어로 카타노에오입니다. 이는 마음을 고정시키고 집중하여 깊이 생각하고 숙고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믿음의 근원이고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전부인 예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생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충만한 교회, 가정,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세상 생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바뀌게 하소서.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서울 방합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고선의 음성으로 날 대속하신 예수께 경동교회 성가대의 찬양으로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새벽 예배 갈 시간인데 공사장 인부들 아침 식사 해주러 가고 있어요. 하루속히 공사 끝나 새벽에 교회로 향하기를, 그러나 찬양 들으면서 기도하며 출근하니 힘이 납니다. 2312번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 힘 얻으시고 그리고 공사도 얼른 끝나기를요. 남이 SJ님 믿고 듣는 방송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침 방송 함께 못하면 저녁 재방송에서 함께 하신다고 보내주셨고요. 4667번께서는 내가 매일 기쁘게 좋은 찬양 말씀 기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0702번 오늘 저희 회사에서 장애인 어르신분들 합동 팔순잔치가 있는데 안전하게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주세요 하고 보내셨어요. 어제 아침에 보내신 문자라 팔순잔치 어떻게 잘 진행이 됐는지 어르신들 표정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잘 진행됐을 거라고 믿어요. 에스프레소님 개편 후 기도 응원하느라 또 나름 적응하느라 청취자로서 감사하지만 힘도 들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이포유 저녁 재방송으로 들어오신 남설악 금강초롱님은 이 밤이 이렇게 즐거운 밤이 될 줄이야. 아내가 양양 현산문화제의 한자쓰기 대회에서 우수상 받으셨다고 자랑해 주셨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3.1절님께서는 2020년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6년 후 빈혈 수치 3.0으로 긴급 수혈받고 올해 4월에 자궁내막암 1기로 로봇 수술했어요. 유전자 검사 다음 주부터 방사선 치료 받는데요. 어제가 27주년 결혼기념일이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결혼기념일 축하드리고요. 쉽지는 않겠지만 이 방사선 치료 잘 받으셔서 꼭 완치 판정 들으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라니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거기 있었다 찬양 부탁드립니다. 청해 주셔서 주영훈, 조범진, 이철규의 거기 있었다 보내드리고요. 이찬구님께서 신청하신 주리의 힘을 내요 사랑해요 이어서 함께합니다.

한 오피는 걷고 있는 사람들을 그리는 작가입니다. 그에게 걷기란 단순한 반복 행위가 아닌 살아있음을 느끼는 행위입니다. 이목구비 없이 빈 동그라미로 그려진 얼굴의 사람들은 마치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스쳐 지나간 이름 모를 타인처럼 느껴지지만 그 속에 있는 사람들도 매일매일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고 팔레트를 채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피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행위지만 저마다의 보폭과 걸음걸이로 걷는 것이야말로 나라는 팔레트로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이선아의 걷다가 예술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의 한 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유혜정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주와 함께 걷겠네, 백영하와 횃불 합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어려운 일 당할 때 이상민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6: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7: 빌딩앤 리치.
6: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7: 빌딩앤 리치.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8: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9: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8: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10: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3: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4: 소비자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0: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마음과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이제 오늘의 끝곡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위로하여라. 박지현과 구현화의 찬양 함께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0

0: 선교사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M 캠프 김은영입니다. 지난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변덕스럽고 여전히 헤매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찬양하며 순종할 때도 어여삐 여기시지만 절망하며 고통할 때도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로 세워가시며 더욱더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녀된 삶을 주심에 감사하면서 오늘 주일을 앞두고 김은영의 CCM 캠프 1부는 이삭 줍기로, 2부는 워십 앤 프레이즈로 함께합니다.

이윤수의 찬양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힘을 내라고 격려해 주시는 주님 손 꼭 붙들고 편안한 쉼의 시간으로 새 힘도 얻으시고 주일을 앞두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예배자의 모습 잘 준비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내주신 사연 신청곡 다 나누지 못했었던 것 1부에서 이삭 줍기로 2부에서는 워십 앤 프레이즈로 우리 CCW라고 하죠. 새로운 많은 워십 팀들이 아름다운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라이브 워십 앨범으로 2부는 쭉 함께 할게요.

0: 요즘 유산균
1: 마이크로 간 유산균
0: 세종 송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잇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종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너는 축복의 씨앗이라고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는 축복의 씨앗이다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음성을 듣는 것 같아요. 노래하는 아이들 찬양으로 너는 축복의 씨앗 그리고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조찬미가 부른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였습니다. 자, 주중에 다 나누지 못했던 사연 신청곡 함께 나누는 CCM 이삭 줍기 1부에서 그리고 2부는 워십 앤 프레이즈로 워십곡들 쭉 이어서 함께 나누는 자, 오늘 주말에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CCM 캠프 저 김은영 아나운서고요. 자, 오늘 편안하게 방송 귀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 목소리 들었는데 푸하님께서도 너는 꽃이야 노래가 갑자기 생각나서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아이들 목소리로 한 곡 더 전해드릴게요. 찬호을 이스플랜 찬양으로 함께해 보시고요. 그리고 전민희님께서 박주홍님의 깨트리 녹합 찬양이 듣고 싶습니다. 주님 이 시간 도우시어 오늘 하루를 편안한 마음으로 이끌어 주시고 내일은 더욱더 평화로운 하루 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 제목을 써주셨어요. 아쉽게도 박주옥 찬양으로는 이 곡이 없어서 오늘은 서울 챔버 싱어즈 깨트린 옥합 그리고 박주옥의 찬양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준비했어요. 예전에 저희 주일 프로그램 진행하셨던 DJ이기도 하셨죠. 박주옥 목사님이신데요. 음성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또 서울 챔버 싱어즈의 찬양으로 신청곡 함께 해봤습니다. 깨트린 옥합, 또 박주홍 목사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은혜 전해드렸어요. 하양고래님께서 첫 출석 체크도 해보고 같이 흥얼흥얼 따라 불러도 보고 은혜로운 밤입니다 하셨어요. 시간이 갈수록 잠이 와야 되는데 더 총기가 더해진다고 사연을 찬양을 들으면서 오히려 잠이 깨시는 분들도 살짝은 계실 것 같아요. 편안하게 깨어있어도 좋은 그런 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님께서는 오늘 이 하루도 찬양 듣고 싶네요 하셨는데 다이가 요나단의 찬양 전해드릴게요. 희민 희승맘님께서 오늘 하루를 다시 돌아보게 되는 찬양들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로가 되는 은혜로운 시간을 함께하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오늘 하루에 이 은혜가 충만합니다 하는 우리의 고백으로 지선의 충만과 또 오늘 하루의 수고 찬양 준비했어요. 이혁진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이혁진의 음성으로 들어본 오늘 하루의 수고와 또 지선의 충만, 달과 연하단 오늘 이 하루도 이삭줍기로 꼼꼼히 했습니다. 아, 또 8291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찬양을 들을 수 있는 CCN 캠프 이 시간이 정말 행복해요.

어제도 들으면서 잠을 청했는데 오늘도 방송 함께합니다. 신청곡은 박종호의 축복하노라 청해봅니다. CCN 캠프 모든 가족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제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축복송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8291님께서 함께 축복해 주시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CCN 캠프를 통해서도 하루를 마감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박종호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축복하노라.

박종호의 축복하노라 들으셨고요. 자, 1부 끝곡은 어젯밤부터 시작된 비로 오늘도 하루 종일 촉촉한 그런 날을 보내셨을 텐데요. 비 준비하시니 위러브 한밤의 프레이즈 찬양으로 전해드리고 2부에서는 워십 앤 프레이즈로 우리나라 대표 워십팀들의 찬양을 전해드립니다.

0: CBS
1: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0: 칭찬은 인간의 영혼을 따뜻하게 해주는 햇볕과 같아서 칭찬 없이는 사람이 자랄 수도 꽃을 피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들 대부분은 다른 사람에게 비난이라는 찬바람을 퍼부는 데만 익숙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칭찬이라는 따뜻한 햇볕을 주는 데는 인색합니다. 심리학자 제스레어의 말이었습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은영의 축복송 2부 시작했습니다. 어게인 1907, 오늘 어게인 1907 워십팀의 스튜디오 버전 찬양을 첫째로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이어 들으신 곡은 All About You라는 브리딩 워십의 찬양을 전해드렸습니다. 2부에서는 워십 앤 프레이즈, 우리나라 수많은 워십팀들이 있습니다. 요즘 특히 각 교회에서 굉장히 사랑받는 워십팀들의 곡들이 또 대중적으로 알려지면서 각 예배 시간에 함께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부에서는 토요일과 주일에 워십팀들의 곡들을 좀 구체적으로 또 더 집중적으로 들어볼 수 있는 예배 시간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곡은 워십컴의 찬양인데요. Perfect Love라는 곡 함께 보시고요. 그리고 여러 찬양사역자들이 함께하는

팀이죠. 코스타 워십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코스타 워십 찬양 가운데 김동호 목사님께서 부르신 곡이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저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아멘. 세상에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요. 이대로 여기가 그냥 천국이려니 하고 살아도 될 듯한 넘치는 풍요들, 그리고 넘치는 즐거운 죄악들, 그것들이 사람들로 이 땅을 소망 삼고 이 땅의 삶이 끝인 양

0: 워십곡의 강점은 워십 리더들, 목사님들의 메시지가 찬양곡에 들어 있어서 들으면서 우리가 예배하는 마음이 더 강하게 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들으신 곡은 UW 워십의 마라나타였고요. 앞서 코스타 워십에서는 김동호 목사님께서 노래를 불러주셨는데 그 울컥하는 그 부분에서 온 예배하시는 분들이 같이 찬양을 부르는 그 감동 포인트가 있죠. 함께 보셨어요. 자, 그리고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워십컴의 퍼펙트 러브 함께 보셨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 워십팀의 부흥을 만들었었던 최초의 팀이라고 하면 빼놓을 수 없죠. 경배와 찬양,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과 또 예수전도단 꼽을 수가 있을 텐데요. 오늘 예수전도단의 부흥 그리고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에서 찬양 전해드립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1: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죄악을 사랑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살던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사 만민을 위하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가득하게 일어나 열방을 향하여 행진해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같은 곡 이어도 이렇게 예배 라이브 워십으로 들으면 느낌이 또 달라요. 피아 워십의 찬송가죠. 무덤에 머물러 그리고 감사 위에 감사 마커스 워십의 소진영 씨가 또 워십 리더로 굉장히 매력적인 목소리를 갖고 계시잖아요. 함께 보셨습니다. 함께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박수 소리 함성 이런 것이 가득한 그런 찬양으로 자 1부에서는 이삭줍기 2부에서는 토요일과 주일에 이제 워십 앤 프레이즈로 드립니다. 오늘 끝곡은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워십팀이죠. 어노인팅 찬양으로 어노인팅 예배 캠프에서 주의 옷자락 만지며 전해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다음 주에는 또 이렇게 해외 워십팀 곡들도 준비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오늘 모두 행복하시고요. 작가 김태은, 제작 진행의 김은영이었습니다.

0: CBS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슬픈 노래로 내게 말하지 말라. 인생은 단지 허망한 꿈일 뿐이라고. 삶은 환상이 아니라 삶은 진지한 것이다. 무덤이 삶의 목적지는 아니다. 아무리 행복해 보인들 미래를 믿지 말라. 죽은 과거는 죽은 이들이나 파묻게 하라. 행동하라. 살아있는 현재 속에서 행동하라. 그러니 이제 우리 일어나 무슨 일이든 하자꾸나. 그 어떤 운명과도 맞설 용기를 가지고 언제나 성취하고 언제나 추구하며 일하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자꾸나. 미국의 시인 헨리 워즈워스 롱펠로우의 시 인생 예찬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어떤 도시나 마을을 지날 때 누구나 잘 아는 노래나 시가 새겨진 노래비, 시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 이 노래를 지은 사람이 이곳 사람이었구나, 새롭게 알게 되는 순간이죠.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태어나서 이런 시를 쓸 수 있었던 걸까? 이 노래가 있어 이 마을이, 이 동네가 더 풍요롭게 느껴지는구나 하는 생각. 햇살, 향기, 바람, 그렇게 시와 노래가 영원히 기억될 것 같은 느낌. 지금 여러분 곁엔 어떤 시와 노래가 있나요?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여행을 다니다 보면 그런 순간 있지 않으세요? 와, 이 사람이 여기 출신이구나. 야, 이런 자연을 보고 자라서 그런 시를 쓸 수

있었던 걸까?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좋아하는 노래로 작은 기쁨의 길 여러분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노래 속에 길이 있다면 한웅재 목사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딸기님께서, 어이구, 감기. 요즘에, 여름이라서 감기 안 걸릴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감기 몸살로 힘들어하는 분들 많습니다. 에어컨을 켜기 시작해서 그런가? 일단 몸은 따뜻해야 되니까, 감기 몸살 걸리신 분들, 따뜻한 거 드시고, 푹 쉬시고, 그렇게 빨리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딸기님의 신청곡 같이 들어요. 담쟁이. 홍순관이 부릅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담쟁이와는 분위기가 좀 다른데 그러실 수 있어요. 도종환 시인의 시, 좋은 씨앗의 담쟁이를 가장 많이 들었었고요. 오늘은 홍순관의 목소리로, 홍순관의 버전으로 들어봤습니다. 담쟁이에 이어서 김명식 믿음의 모험은 조셉님의 신청곡으로 들었고요. 찬송가 85장 이어서 함께 할까요? 9주를 생각만 해도 찬송가 밴드와 남궁송옥이 함께합니다.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이어서 천관웅 목사 미랄까지 들었고요. 리비님께서 I need you more 신청하셨어요. 나는 어제보다 더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나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이전보다 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시간이 지나도 주님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곁에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거든요. I need you more.

우리나라에서는 사역자들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라는 제목으로 부르고 있는 곡입니다. I need you more, 가이 핀로드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예수 밖에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부제가 붙은 곡 홀리원 앨범에서 함께 했습니다.

지금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계시거나 이전에 하셨던 분들은 이 무용을 따라 하셨을 겁니다. 그 기억을 더듬어서 하셨을 텐데 해 뜨는 데부터 파워프레이즈 앨범에서 들었어요. 나팔꽃님, 네, 주중에 방송을 못 듣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래도 일주일 이제 해보니 살짝살짝 듣는 분들도 계시고 어떻게든 인사를 나누려고 애써주시는 모습이 너무 감사했어요. 나팔꽃님도 살짝 들어오셔서 인사 나눠주셨는데 일 때문에 생방도 녹방도 못 듣는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부지런하면 점심시간에 조금 예 들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주말엔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언제든 편하게 오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청하신 너에게 정은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정은이 부른 너에게, 나팔꽃님께, 그리고 한주 수고한 여러분께 띄워드리는 곡이었어요. 1부 끝곡은 예수전도단 앨범에서 시선 듣고요.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뵐게요.

0: SBS
1: 장희관의 지금 자연은
2: 중국 난징의 도시공원에서 들려오는 대륙검은 짓박이의 소리입니다. 이 새는 중국 동부와 대만 그리고 한반도 남부 일부에 분포하며 도시 환경에 매우 잘 적응한 새입니다. 최근 대륙검은 짓박이가 전기 오토바이의 도난방지 알람 소리를 흉내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더 놀라운 점은 한 개체가 만든 모방음을 주변 새들이 다시 배우는 2차 모방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만든 소음에 적응하는 수준을 넘어 인간 사회의 소리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도시의 새들이 인간과 함께 살아가면서 새로운 방식의 노래를 만들어가는 것 아닐까요?
3: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만나본 성도들 중 몇몇은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또 그들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언하건대 나는 책을 통해 배운 것보다 그들과 교제하면서 배운 것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여러 해 동안 나는 성경 교사들에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은 내 머릿속에 지식을 쌓아주는 것으로 끝났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나본 사람들 중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형제들, 즉 하나님의 임재의 신비로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내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사람을 가리켜 이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다만 그는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임재를 느끼며 조용히 확신 가운데 살아갈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유창하게 떠들어대는 이 세상의 어떠한 웅변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토요일 2부 시작은 책을 소개할 건데요. 처음 들고 온 책은 홀리 스피릿, 성령님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A.W. 토저가 지었고 규장에서 발행을 했어요. 그 중에서 성령님의 임재 광채 속에 사는 사람이 되라라는 제목의 글을 나눴습니다. 이어진 곡은 임재 시와 그림 앨범에서 들려드렸고요. 하나님의 사람들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곡까지 들었습니다. 라니님이 이건 정말 상대에게 기분 좋은 일인데요. 방송 시작하기 5분 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 그 시간이 딱 되길 계속 시계를 보면서 기다리는 거, 이거 얼마나 DJ에게 좋은 일이에요? 기분 좋은 일이에요? 라니님이 그러셨네요. 감사하고요. 축복의 통로 신청하신 곡 박진희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0537번님의 신청곡 보혈을 지나 소리엘이 불렀습니다. 자전거 슝슝이라는 아이디 쓰시네요. 기분 좋아지는 아이디인데요. 시간대 바뀌어서 제 목소리가 들리니까 괜찮죠? 감사합니다. 너에게로 가는 길 이윤화가 부르고요. 9237번님과 함께 할게요.

다빈치님이 신청하신 주님의 숲을 오늘은 기란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마음의 합환자님, 제가 셋째가 생긴 것 같아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나이도 좀 있고 그런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피검사 해놓고 왔습니다. 셋째 생각하면 저부터도 걱정이 앞서고 주변에서도 바로 축하보다는 걱정과 굳이? 라는 반응이 있어서 벌써부터 좀 그래요.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니 왜요? 축복이고 감사죠. 물론 아이 키우는 게 쉽지 않은 세대지만 이건 누가 뭐래도 축하받으실 일입니다. 결과가 나왔을 것 같은데 아이가 축복 속에 사랑받으면서 엄마 뱃속에서 잘 자라고 건강하게 태어나길 바라면서 좋은 찬양만큼 좋은 태교는 없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함께 들을게요. 손경민 앨범에서 아이빅밴드 이기명 우혜림이 부릅니다.

당향로 화이팅 외쳐주신 김미용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히즈윌 앨범에서 이명로가 부른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소망님, 사위가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 다녀왔습니다. 막내 전도사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하고 아픈 허리 잡고 차량 봉사까지 하는 사위를 보니까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물질적으로 풍요하지 못한 그의 집이 잠시 원망도 되고요. 또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낭망이 되었을 때 문득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셨어요. 세상 방법을 버리고 오직 그의 수고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그를 기억하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람의 기준이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과 기준으로 봐야 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속상하셨을 그 마음도 이해가 되고 그러네요. 소망님과 함께 듣고 싶어요. 예수 예수 걸어놨습니다. 달빛마을 앨범에서 짐니 김상진이 함께 부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우벳 앨범에서 들었고요. 멋진 여자님, 요즘은 밴드라고 부르지만 기능은 반창고만 못합니다.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꼼꼼하게 잘 붙인 밴드 서너 개, 진료받는 동안 어디론가 사라지는 일이 생겼어요. 화상연고는 듬뿍 발랐는데 보호막이 사라져버렸으니 어쩐다. 커다란 물집이 여기저기 생겨났으니 이후 상황을 알기에 벌써부터 아픕니다. 우리도 보호자 되신 주님이 아니면 곳곳이 상처로 가득할 것을 다시금 깨닫고 내게 꼭 붙어 계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좀 어떠신지요? 아휴, 네, 맞아요. 나의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꼭 안아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이렇게 버틸 수가 있었네요. 혼성 그룹 중에 빨간약이라는 그룹이 있거든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 그룹 앨범 중에서 한곡 골랐습니다. 여호와는.

멋진 여자님의 상처가 덧나지 않고 깨끗하게 잘 낫길 바라면서 빨간약 앨범에서 여호와는 들었고요. 오늘 끝곡 이연수와 성훈이 준비합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감사를 고백하는 주말 보내세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사랑해 CBS.
1: 무인도에서 탈출해 처음 만나는 사람을 대하듯

0: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다면 그 어떤 관계에서도 실패할 확률은 없습니다. 제가 왜 오디션이나 면접에서 늘 긴장하는가에 대한 답도 될 수 있겠죠. 그러면 합격이 안 돼도 그들은 기분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대 자신보다 내가 그대들을 더 아끼고 사랑했노라, 이렇게 말하며 나올 수 있다면 말이죠. 부활의 리더 김태원의 우연의 기적으로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하실 찬송은 찬송가 316장 주여 나의 생명입니다. 이 찬송가의 작사 작곡자인 김보훈은 1932년 대구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는 부산에 살면서 임마누엘 합창단 지휘자로 활동했으며 뒤늦게 미국으로 건너가 로스앤젤레스 시립대학에서 작곡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식료품 생산 공장을 경영하면서 교회 성가대를 지휘하기도 했습니다. 이 찬송가는 한국적인 정서가 듬뿍 담겨있는 아름다운 작품으로 처음 도입 부분이 매우 독창적인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의 성경적인 배경은 로마서 8장 35절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입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아 불길 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몸바쳐 일하겠다는 소명과 충성을 담고 있는 찬송가 316장 주여 나의 생명입니다.

0: CBS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한강 노벨상 말고 환경 노벨상이 있습니다. 골드만상이라는 이름인데요. 2026년 수상자는 한국인이었습니다. 김보림 활동가인데요. 수상 이유는 청소년 기후행동과 함께 국가의 미온적인 기후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재 판결을 끌어냈다입니다. 이 이야기의 출발은 어느 더운 여름날입니다.
1: 오래된 빌라에서 살던 저는 새벽에도 너무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아서 엄마가 잘 자고 있는지를 계속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엄마랑 연령대가 비슷한 분들이 실내에서 잠을 자다가도 온열질환으로 사망을 했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0: 엄마를 위해서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이 헌법소원 제기로 이어졌는데요.
1: 기후위기로 빈곤한 이들이 더 위험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는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기후위기 대응이 누구도 쉽게 포기되지 않는 그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0: 엄마와 그리고 다른 많은 이들과 함께 안전

편해지자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꿈, 국회가 잘 이어주기를 바랍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남에게 거저 나눠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나치게 움켜쥐고 아끼는데도 오히려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더욱 살림이 불어나고 이웃에게 기꺼이 마실 물을 주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목마르지 않게 된다. 곡식을 자기 창고에 가득 쌓아놓기만 하는 사람은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지만 창고를 활짝 열고 곡식을 기꺼이 내다 파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지혜서 잠언에 있는 글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완전한 길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이 시간 예배할 때 주님 앞에 기뻐 뛰면서 찬양할 건데요,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까?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점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을 붙드시니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을 어떻게 견딜까 걱정뿐인 우리 앞에 주님은 변함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사람을 보여주셨습니다. 땅을 지키고 있는 농부, 경계를 지키고 있는 군인, 태양을 머리에 이고 있는 우리의 영웅들을 당신의 바람 날개로 보호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찬양은 옛부터 도움되시고 국립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창조의 주 아버지께 박상희의 음성으로 전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마태복음 10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 땅에 빛을 허락하신 분, 그분은 숨은 것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인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연세 콘서트 콰이어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김요한의 음성으로 어두운 죄악 길에서, 어플로즈의 찬양으로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광명시립합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가 함께 계시니 325장 찬송 글로리 남성 4중창의 곡으로 보내드리고요. 너희 근심 걱정을 트리니티 싱어즈의 찬양으로 416장 찬송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7515번 둘째 아들 담낭암 4기에 간으로 전이가 돼 힘든 아들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청해 주셨는데 함께 기도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주만 바라볼지라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동방현주의 다시 일어섭니다. 함께합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나 주를 멀리 떠났다. 크룩스의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시고요. 1부의 끝곡 이지혜의 내 주의 보혈은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뵙겠습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곤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찬송가 밴드의 찬양 2부의 첫 곡으로 함께합니다. 남궁송옥의 찬양이고요. 김대환의 음성으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6월 21일 주일에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는 날을 기르시는 목자 김대환의 음성으로 들으셨고요. 찬송가 밴드 남궁송옥의 보컬로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함께했습니다. 이번에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서울 모태탑 창단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정은숙의 음성으로 주님 앞에 떨며 서서 최훈차 콰이어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찬양 두 곡 함께 합니다. 신혜숙님께서 한웅재의 찬양 가볍게 여행하기 청해 주셨는데요. 그에 앞서서 연평한 조찬미의 찬양 보내드릴게요. 같이 걸어가기.

1년 360일 동안 얼굴 보는 날보다 못 보는 날이 더 많았으니 만나면 위안이 되고 못 만나면 울적하였다. 그런데 오늘 이 모임에는 모두 여기에 있었다. 몸은 높고 시원한 곳으로 오르고 눈은 넓고 아득한 경치를 바라보며 거닐자 맑은 바람이 저절로 불어왔다. 위로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며 기뻐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는 것은 저 조물주에게 있으니 내가 어찌할 도리가 없다. 이러한 모임을 자주 가진다면 우리에게는 아쉬움이 없을 것이다.

조선 중기 선비 홍성민의 보재원 피서를 기록하다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낮이 가장 길다는 절기상 하지에 우리의 소소한 여름날을 기록합니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샌프란시스코 코리안 마스터 코랄의 찬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원경은의 음성으로 저 북방 얼음산과 원주 기동 남성 합창단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합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407장 구조와 함께나 죽었으니 김미경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박수길의 찬양으로 전해드리죠.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신축도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앤 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앤리치
2: 신축도
5: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6: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4: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5: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마커스 워십의 예수로 사는 인생.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찬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찬양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CBS는 찬양과 말씀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CBS의 방송 선교 사역에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바로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한 번씩 용서할 적마다 싱싱한 잎사귀가 돋아난다던 시의 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그렇다면 주위 어디를 둘러봐도 초록의 싱그러운 잎사귀들이 풍성하다는 건 우리가 서로를 소리 없이 포용하고 보듬어 왔다는 뜻이기도 할까요? 6월은 뜨거운 계절이기도 하지만 무성한 잎들이 그늘을 만들어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그늘 아래 무겁게 쥐고 있던 마음의 짐들을 잠시 내려놓으면 어떨까? 그럼 비워낸 그 자리마다 더 크고 깊은 평안이 채워질 겁니다. 주일 아침 지친 영혼을 맑게 씻어줄 은혜의 찬송들과 함께합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Good Music Station. CBS FM.

Jesus, we enthrone you. 예수, 우리 왕이여. O God, our help in ages past. 옛부터 도움 되시고 였습니다. 주일 정민아의 Amazing Grace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이쪽입니다. 인터넷 라디오죠. CBS 레인보우 앱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게시판 들어오시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방콩님은 여기는 새벽 1시. 어디이신가 보니까요. 튀르키예에 계시대요. 튀르키예에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함께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이곳에서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선명하게 느낍니다. 어느 곳에서든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임을 잊지 않고 순종하며 역할을 다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방콩님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신청하셨는데 마침 튀르키예어 버전을 제가 음원 갖고 있거든요. 튀르키예어로 듣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일이 신광교회에 다니시는 최대선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앤머레이 니어러 마이 가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최대선님께서는 당뇨 합병증으로 아유 28개월 넘게 병원 생활을 하고 계시대요. 28개월이면 2년도 넘은 시간인데 이렇게 오랫동안 병원 생활하시면서 얼마나 몸도 마음도 힘드시겠습니까? 방금 흐른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 9922님 댁에도 위로의 곡으로 다가갔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어머님 기일을 맞아 남편과 함께 춘천 산소 가는 차 안에서 방송을 들어요. 벌써 24주기가 됐습니다. 시어머님을 뵌 적은 없지만 주변 지인들의 말씀을 듣고 또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의 남편을 봤을 때 어머님께서도 따뜻하고 좋은 성품을 지닌 분이셨을 것 같아요. 천국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실 어머님과 그리고 먹먹한 마음을 추스르며 살아가는 남편 구상모 씨에게 위로가 되는 찬양을 부탁합니다. 예,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으니 분명히 위로의 곡으로 다가갔을 것 같습니다. 6월 21일 주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Yield Not to Temptation, 너 시험을 당해

사랑은 안절부절, 사랑은 설렘, 사랑은 서성댐, 사랑은 산들바람, 사랑은 나는 새. 나태주 시인의 시 사랑은입니다. 젊음은 새처럼 날아가지만 먹물처럼 지워지지 않습니다. 20대 젊은 날의 초상은 너무나 벅차서 차라리 눈물이 나는 때입니다. 첫 편지를 열어보듯 가슴에 요동치던 설렘, 그때 바라보던 만물들, 사랑의 눈빛과 설렘이 푸른 별이 되고 녹색 봄이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 설렘은 희석되죠. 아니, 어찌 보면 이런 감정은 희석돼야 찬 서리 같은 현실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설렘이 사라져도 설렘보다 아름다운 떨림이 있는 한 행복합니다. 예배드리기 전 오늘은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떨리는 마음, 오늘은 어떤 영혼을 보내주실까 떨리는 마음, 내가 악한 종입니다 회개하며 떨리는 마음.

주님 앞에 고개 숙인 떨림은 빗줄기 같은 리듬이 돼 온 영혼을 흔듭니다. 살아있는 나침반의 초침은 무엇이 그리도 경외스러운지 늘 떨고 있습니다. 초심에 떨림이 있는 한 그를 믿을 수 있습니다. 떨림이 울림이 됩니다. 떨림이 시가 됐고 노래가 됩니다. 설렘보다 떨림이 더 아름답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시편 2편 11절 말씀.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강남 비전교회 한재웅 목사님의 설렘보다 떨림.

아랫마을 칠복이님의 사연입니다. 저희는 1985년 서울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를 졸업한 1966년생 친구들입니다. 기우흥, 이수현, 이행섭, 이훈성, 정학수, 최학선. 어느덧 환갑을 맞아 계룡산 자락의 작은 산장에 함께 모였습니다. 어제는 연극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나누고 늦은 밤까지 웃고 이야기하며 40년 전 교실의 소년들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주일 아침 산장 창밖에 초록숲을 바라보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합니다. 기쁜 날도 있었고 살아오며 힘든 날도 있었지만 이렇게 건강하게 다시 만나 함께 웃을 수 있음에 감사할 뿐입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면서 예, 아랫마을 칠복이님은 적어주신 성함 여섯 분 가운데 이수현님이시네요. 아, 귀한 사연 신청하신 곳 가운데 마이클 W. 스미스의 Friends 그리고 포임의 Where There Is Face 이 두 곡을 저는 골랐습니다. 지금은 머리에 흰머리도 있고 이마에 주름살도 생겼지만 서로가 서로의 정말 가장 찬란했던 시기의 모습을 기억하는 사이인 거잖아요. 너무 뭉클한 사이입니다. 모두 앞으로도 건강하시기를 바래요.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주일 아침 Praise to the Lord 다 찬양하여라.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3: 6월 21일 주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Extreme의 More Than Words 오늘 준비한 1부 끝곡입니다. 이 노래에 대한 어떤 인터뷰를 읽은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사랑한다는 말을 너무 쉽게 사용한다. 그러다 보니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때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줘야 할 때가 있다. 네, More Than Words.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3: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이었습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오 해피데이 넷플릭스 마이 초이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러브 오브 갓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언제 들어도 은혜 충만한 곡입니다. 너구리님 매일 아침 저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감사하죠. 피로야 가라님 닉네임이 아주 좋습니다. 피로야 가라. 걷다 보니 부부, 친구, 모녀, 모자, 또 남성분 혼자, 여성분 혼자 참 걷는 것도 모습도 다양하다. 다 어떤 생각을 하면서 걸을까? 무념무상인 분들도 계실 테고 건강을 위해서 또 외로운 마음을 달래보려 산책을 하는 걸까? 별의별 생각을 해본다. 아침 떠오르는 해도 자연의 아름다움도 나를 반겨주는 것 같아 참 좋다. 미나님 그리고 다른 청취자분들도 모두 행복하시기를. 예, 우리 피로야 가라님은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귀로 들으면서

마음에는 어떤 생각을 품고 아침 산책 중이실까? 필요할 가라님도 누구보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O Jesus, I promised 이 세상 끝날까지 O to be like thee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세상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로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이웃사랑에 관해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멀리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까워지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피하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셨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의지적으로 다가갈 때 비로소 이웃사랑이 시작됩니다.

이웃을 전도 대상자로 보면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한데요. 주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화평이요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신 분입니다. 사랑할 이유가 없는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받은 사랑을 전해야 할 우리의 사명입니다.

김병삼 목사님의 묵상집 매일 만나 365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오늘은 230번째 묵상 이웃사랑의 증거는 성품의 변화다

trust. When I fear my face will fail. 나의 믿음 약할 때. 정민아의 Amazing Grace 2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상큼 오디님, 97년도에 만난 성일 동료들과 운길산 물의 정원에서 만나려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벌써 여름 진입이라서 양귀비꽃이 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와, 물의 정원 가면 양귀비꽃이 많은가요? 잘 다녀오십시오. 예쁜 거 많이 보고 오시고요. 마음이 즐거울 때 이 노래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송 There comes to my heart.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Throw out the lifeline,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아이들의 합창으로 It is well, 내 평생에 가는 길, 메들리. 1582 문자 주신 분, 필리핀에서 8주간의 선교단체 프로그램 마치고 오늘 새벽 귀국한 큰딸, 현지에서 많이 힘들고 아파하면서도 잘 이겨내고 와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남은 선교의 사역을 주님 안에서 잘 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은혜야 화이팅이다.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에서 레인보우 들으며 시작합니다. 유난히 오늘 묵상을 들으면서 우리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아들 다섯에 제가 막내딸이어서 엄청 귀여워하셨었는데 아버지 기일이 다가오니까 더 그립네요. 도연 할미님, Draw me close to you.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끝곡으로 남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 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각자의 일터에서 맡은 일을 할 때나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맡겨진 일을 할 때 누구라도 다들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때때로 마음이 조금 느슨해져서 한 발 빼고 싶어질 때도 찾아오기도 하죠. 그럴 때 이 얘기를 기억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나를 담는다. 내가 하는 일이 나를 담는다. 뭐 다들 어떤 얘기인지 짐작하실 텐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진심으로 하면 진심이 남고 대충 하면 대충이 남는다. 이런 거죠. 결국 그 일이 그 사람을 보여준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작고 사소한 일이더라도 진심과 최선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자, 주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오늘도 잘 오셨어요.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6월 21일 주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은 조수아의 10년 후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나를 담는다. 무서운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하면 진심이 남고 대충 하면 대충이 남고 그 일을 대하는 태도가 결국 내 모습이라는 거, 나 자신이라는 거. 그죠? 결국 우리가 어떤 일에 열심을 다하면 그 결실이,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그 열매에 따라서 또 하나님이 칭찬하시기도 하고 꾸짖으시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작고 사소한 일이더라도 정말 진심 다해서 최선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함께하고요. 한 주간 보내주셨던 우리 샬씨 가족의 신청곡 쭉 끊지 않고 나누는 주일 배송 시간으로 채워갑니다. 닉네임 보게근어님께서 청하신 곡부터 들을게요. 한웅재 누구나 삶의 시작은 작구나 듣고요. 장지영님 청하신 곡은 유턴 내가 어둠 속에서, 그리고 조승우의 오 놀라운 구세주 이어지고요. 나다운 계절님 청하신 위러브의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리고 어노인팅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어노인팅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내게 강 같은 평화 방금 들었고요. 어노인팅 음반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나다운 계절님 청하신 곡 위러브의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조승우의 오 놀라운 구세주 장지영님 청하신 유턴 내가 어둠 속에서였죠. 복의 근원님 신청하신 한웅재 누구나 삶의 시작은 작구나까지 다섯 곡 주일 배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배송곡은 마운틴 사나님 청하신 피아월십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듣고요. 최민경님 청하신 곡은 크룩스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리고 김승희 주리가 함께 부른 물가로 나오라 유니스님 청하신 시와 그림 물 위를 걷는 자까지 이어드릴게요.

최선배 피처링 남궁송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방금 들었고요. 앞서 유니스님 청하셨던 시와 그림 물 위를 걷는 자 그리고 김승희 줄이 물가로 나오라였죠. 최민경님 신청곡 크룩스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마운틴 사나님 청하신 피아월십의 나는 줄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까지 다섯 곡 배송해 드렸고요. 1부 마지막 곡은 김상은님 청하신 곡이에요. 서드베이스의 진동 듣고 2부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

4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0: 이맘때가 되면 어머니는 쑥쑥 들어가서 드디어 바닥을 보이는 김칫독 때문에 슬슬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 150포기가 넘는 김장을 해두었지만 김치볶음을 해서 도시락 반찬으로, 찌개로 한겨울을 나고 나면 별 수 없었다. 봄까지는 좀 남았고 먹여야 할 입은 많고 부엌을 서성이던 어머니의 나이가 지금의 내 나이보다 어렸다는 것을 안 건 얼마 전의 일이었다. 그리고 사람이 무얼 먹고 컸는지 음식이 언어처럼 사람의 얼굴을 변화시킨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하성란의 에세이 아직 설레는 일은 많다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